0: Take back.
1: Today's bulletin brought to you by Your Sound, Your Community, Alive 90.5.
2: Good morning, I'm Lee Harrison.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held an overnight phone call with Australia's Prime Minister. A White House official has confirmed the talks between Donald Trump and Anthony Albanese. US correspondent Lily Greer says it isn't clear what was discussed.
3: It is the first phone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leaders that we know of since March of this year, when Donald Trump called Albo to discuss the Iranian women's soccer team, which had been playing on Australian soil, and America was demanding that Australia grant whatever players want asylum.
2: Investigators are now looking into a third near miss at Sydney Airport in less than 3 weeks. On Sunday morning, a Virgin plane was forced to abort takeoff when it discovered a Qantas plane was crossing a runway. The Transport Safety Bureau's Angus Mitchell says something has gone wrong and they'll work out how.
4: We don't know all of the circumstances yet. We're only notified of this yesterday lunchtime, so we've started that process of gathering the evidence that we'll need. We understand that there was some training or supervision taking place in the tower at the time. Now, what role that may have played, we're unsure at this point.
2: A Melbourne shopping centre was sent into lockdown last night after reports of gunshots and teens wielding machetes. Alex Riddell reports.
5: Police were called to Craigieburn Central around 7 last night after they received reports of 2 shots being fired. But Victoria Police have this morning confirmed at this stage there have been no reports of injuries or evidence of a shooting. The chaos unfolded after 2 groups of males were seen arguing. Witnesses have described seeing some with machetes. Vision has emerged of shoppers being trapped behind security shutters as the shopping centre was placed into lockdown. Police are still searching for those involved after they fled before police arrived. Alex Riddell, Melbourne.
2: And a baby's been born in the driveway of a Queensland police station following the actions of quick-thinking officers. Just after midnight on Tuesday, police were flagged down by a man parked in their driveway at Logan, south of Brisbane. The heavily pregnant 22-year-old woman was in the late stages of labour and gave birth 7 minutes after their arrival. Senior Sergeant Alicia Young arrived after the baby was born, saying it was a first for her.
6: Well, this doesn't happen every day, does it? Holy.
7: No, we haven't
6: eaten
7: yet.
6: And everything's okay?
7: Yeah.
6: Oh, how delightful. Yeah, this is amazing.
8: This does not happen in 27 years. This is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
2: In other news, those who haven't completed the census are being told there's still plenty of time to make sure they're counted. About 2/3 of Australian households have responded thus far, with the majority filling out the survey online. An interim report into GST reforms will be released by the Productivity Commission today. And Australians across the country are donning a flannelette shirt to mark Flanno for a Farmer Day. This is AIR National News. Bangladesh has taken the honours on the opening day of the Darwin Test, as Air Sport's Graham Davis reports.
9: The opening day of the test went completely against many people's expectations. Bangladesh dominated the day's play and was 1 for 96 at stumps and trailing by only 102 runs. Stark managed to dismiss Shadnam Islam for 20, but Tanzid Hassan, 32, and Mominul Haq, 35, added 60 for the second wicket. Bangladesh was missing its main pace bowlers, but the backup attack was excellent, bowling with good line, length and discipline. Hassan Mahmood was the standout, finishing with 6 for 55. He broke a 45-run opening stand to dismiss Wetherill for 23, then Head for 22. Abadot Hossein and Taskin Ahmed then took 2 wickets each before Hassan Mahmood returned to take the last 4, including Smith for 71, as Australia was dismissed for only 198. Graham Davis in Darwin for AIR Sport.
2: The Sydney Roosters have advanced to the top spot of the NRL in a nail-biting 12-6 win against the Penrith Panthers. Steel Sidebottom will retire from AFL football at the end of Collingwood's finals campaign. And the Demons have claimed a 19-point win over the Hawks in round 1 of the AFLW. Australian Independent Radio News.
10: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10: www.alive905.com.au.
11: Good morning, Friday. DJ Daldi
0: DJ 수 그리고 신희준 시아 PD님의 A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 날씨가 어떻게 좀 풀렸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여전히
11: 너무 너무 추워요. 그런데 누구 하나 빠졌네.
12: 네 오늘 신희준님이 아프셔가지고 네 오늘은 시아피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11: 감기 뭔가... 걸리셨대요?
12: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11: 과로야 과로 네. 거기 대박났다고 소문났어요. 어,
12: 치킨을 너무 많이 바르셔가지고
11: 아니 무슨 하룻밤에 70마리씩을
12: 그러니까요.
11: 네.
0: 아니 그래도 아프면 안 되죠. 응?
11: 아니 아파도 좋을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어서
0: 아니야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12: 우리 이것도 나중에 토론 한번 해볼까요?
0: 그래요?
12: 돈을 많이 버는데 건강을 잃는다 뭐 이런 거
0: 진지한 헛소리에서 한번 다뤄주십시오.
11: 네,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내일은 광복절이죠?
11: 광복절 네. 발디 광복절 뭐 하는 날이죠?
0: 뭐 어,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한 다시 빛을 찾았다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12: 그쵸.
11: 네 그래서 사실 내년이 81주년 광복절이래요. 벌써
0: 내일이.
11: 내일이.
0: 응, 응.
11: 내가 뭐라 그랬어?
0: 내년. 날이 추워서. 네.
11: 발음이 헛나왔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래서 내일이 이제 광복절 81주년인데 사실 매년 한인회관에서 행사를 해왔었거든요. 그 광복절
0: 그렇죠.
11: 기념을. 근데 올해 한인회관이 지금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12: 네.
11: 에시필드 타운홀에서 처음으로 한대요. 그래서 근데 광복절 기념과 같이 광복절 기념 이제 2시에 하는데 오후 그게 끝나고 나면은 2020년 26년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한인의 정기총회도 거기서 한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가 끝나면
0: 네네.
11: 식사도 준다고 하네요.
0: 네.
11: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형주백 회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형주백 회장님이 광복절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정기총회에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12: 네.
0: 그 정기총회는 누가 갈 수 있죠?
11: 그 모든 한인 교민들은 다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협회다 보니 200명 이상이 모이셔야지 사실은 성원이 됩니다.
0: 200명? 그 타운홀이 큰가 봐요. 200명 다 수용할
11: 네,
0: 수 있나요?
11: 그 정도는 수용할 수가 있죠. 근데 시드니 한인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이 항상 정기총회는 가서 한인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이제 늘어지게 보시고 엔조이도 하셨는데
0: 네.
11: 이번 같은 경우는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0: 그렇죠.
11: 이제 에시필드 역에서 좀 낮도 설고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거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연극도 조금 보여주시고 공연 준비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2: 그러네요.
11: 저는 갑니다.
12: 네.
0: 그 에시필드 타운홀이면은 오히려 교통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1: 좋죠. 에시필드 역에서 걸어가면 되니까.
0: 그렇죠. 크로이던 파크에 있는 원래 한인회관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주차도 가능하겠죠?
11: 주차는 아마 스트릿 파킹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우리 한인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소녀상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1: 그래서 에시필드 유나이팅 처치에서 있었거든요.
12: 네.
11: 근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저도 주차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 주차가 아주 많더라고요.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는.
12: 다행이네요.
0: 그러게요.
11: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광복절 행사 그리고 우리 한인회 정기총회도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2: 네. 네.
0: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한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죠?
11: 네. 오늘 재미있는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수 DJ님께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1: 소재학 교수님과 함께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2: 네.
11: 이분이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1: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그 운대라든지
12: 네.
11: 기운이라든지 계절을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시드니를 오셔서
12: 네.
11: 저희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급하게 또 초빙을 해주셨는데 흔쾌히 또 와주시겠다 그러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0: 네. 너무 감사하네요.
12: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따 2부에서 그 네. 인터뷰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죠.
11: 네. 네.
0: 그러면은 자 인사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버블진트의 굿모닝 듣고 트리비아로 만나 뵙겠습니다.

0: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상주는 날 어워즈 앤 모 프리미엄 밀크티 에버그린 밀과 함께합니다.
1: 네. 얌얌.
0: 네. 네.
1: 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2: 네, 밀크티?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타이푼 이터리에서 에버그린 밀로 요양원과 어르신들을 위한 밀로 에버그린 항상 좋고 네. 신선한 걸로 그래서 호주 분들한테 좀 어필될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1: 맛은 뭐 여전히 맛있겠죠?
2: 맛은 여전히 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모디파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이라든지 이런 함량을 줄여가느냐고 저희 주방은 계속 연구 중입니다.
0: 네. 점점 에버그린이 들어가네요.
1: 상록수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코너는 뭐죠?
0: 기다리고 기다리던 트리비아 모닝.
2: 머리 아픈 트리비아.
1: 머리 네. 아프지만 오늘은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0: 네.
2: 왜요?
0: 왜죠?
2: 왜요?
1: 저희 역할이 퀴즈를 내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2: 안 맞춰도 되니까.
1: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객관식이고요. 아까 인사말에서 광복절 말씀을 드렸죠?
0: 그렇죠.
1: 조금 헛갈릴 수 있지만은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네.
1: 대한민국에서 제1회 광복절 경축식이 거행되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제정한 해는 언제일까요? 자, 태극기를 제정한 해입니다. 1번 1945년, 2번 1948년, 3번 1950년, 4번 1952년.
0: 제가 그 수능 때 역사 공부하고 오. 다음부터 역사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 네,
1: 수능 때는 작년 돼. 아니에요?
0: 그럴걸요?
2: 시아PD는?
0: 저는 근데 1945년은 어쨌든 광복이 된 해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 항상 함정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45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2번 1948년으로 가겠습니다.
1: 이때도 중요한 해였는데.
2: 네. 저도 B로 갈래요.
1: B로 다 B면 그러면 B가
2: 대세.
1: 대세.
0: B가 네. 대세. 왜 알겠습니다. 1948년이 왜 중요한 해였죠?
1: 이때 제헌절이 이때 생겼을 걸요. 헌법이 제정되고.
2: 아니 왜냐면 1950년은 전쟁이 났잖아.
0: 그렇죠.
2: 1952년은 아직도 전쟁 중이고 네. 태극기를 만들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0: 그 전에 그랬다.
1: 태극기는 그 전에 예전에 있었어요. 네. 네. 어쨌든 네. 두 분 다 1948년 2번으로 네. 하셨습니다.
0: 네.
1: 자, 청취자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퀴즈. 2번 OX 퀴즈입니다. 여전히 광복절 관련된 단어인데요. 광복 이라는 단어는 빛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국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O, X. 두 분 중에 O 누구?
0: 저 O 할게요.
1: 네.
2: 저 X 할게요.
0: 왜냐하면 오늘 달디님이 오늘 내일 광복절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1: 네.
0: 그 뜻을 말씀을 하셨어요.
1: 제가요? 네, 제가요?
0: 사실 듣기 광복. 테스트였어요.
1: 그래요?
2: 네. 광복. 빛을 되찾다.
1: 네네네.
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오늘 달디님이 이걸 이제 오늘 MC를 하신 이유가 사실 이 문제는 달디님한테 너무 좋은 문제거든요.
1: 밝다고?
0: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빛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국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O, or X. 자, 다음 3번. 1945년 8월 16일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마침내 고국 땅을 밟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중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는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0: 보기가 있나요?
1: 네, 보기 있습니다. 1번 상하이 또는 상해, 2번 충칭 또는 중경이라고 하네요. 3번 항저우 또는 항주. 지금 보기가 3개입니다.
2: 찍어야 되겠다.
0: 저는 이제 상하이는 알고 있었어요.
1: 상하이
0: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1: 그렇죠,
0: 지역이죠.
1: 그렇죠.
0: 근데 마지막 청사라고 하니까 사실 이 문제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1: 그럼 우리
0: 까먹었어요.
2: 뭐야, 까먹었어요.
1: 수 DJ한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2: 그냥 저는 상해에서 시작을 했는데
1: 네네.
2: 아무래도 항저우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0: 저도 약간 항저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이거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0: 어떤 영화요?
1: 뭐 암살 뭐 이런 데도 나오고 그거는 이 배경이 아닌가?
2: 상하이 배경 아니었어요?
1: 상하이였나요? 어쨌든
2: 윤중근 의사도 상하이 아니었던가?
0: 저는 배우만 봐가지고
3: 그렇지. 보통 볼 때 이제 연기를 보죠.
1: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3: 저들만 보죠. 코트에서 제가 이것은 이러면서.
1: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 중국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는 어느 도시에 있었을까요? 자, 자, 이따가 4부에서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이건 또 인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시 저희 독립 뭐 관련된 분인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으로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여기서 아는 나아자 그리고 비아는 내가 아니다 하는 비아. 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으며 고대사 연구를 통해 민족 정신을 일깨운 인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격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신간회 활동과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저항했던 이 독립운동가는 주관식이네요.
0: 힌트가 이제 초성 힌트가
1: 초성
0: 있죠.
1: 힌트. 초성 힌트 시옷? 드리겠습니다. 시옷, 치읓, 히읗.
0: 네.
2: 아, 요 세 개가 들어간 이름이라는 거죠?
0: 그쵸.
1: 더 헷갈리시겠죠?
2: 저는 아까 딱 보고 이거 김구 이랬는데 네. 이름이 시읒, 치읓, 히읗이면 시읒은 서씨나 신씨?
0: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1: 저는 알아요. 네.
0: 역시 다알디님.
1: 다알디는 아니지만 이건 알디.
2: 나는 모르디.
0: 그 신간의 활동이랑 언론을 하셨던 분이시니까 네.
2: 신문사 사장님이세요?
1: 신문사 쪽에도 뭐 글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0: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네.
1: 그분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의 일화 한 가지.
0: 네.
1: 이분이 내가 일본인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해서 세수를 할 때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한 일화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0: 그럼 물이 다 젖지 않을까요?
1: 그래도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하셨대요.
0: 이렇게 하시는
1: 거 고등학교 책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0: 그런가요? 저는 그 일화는 처음 들었네요.
1: 호는 단재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멋있는데요. 달디님은 네. 항상 아시는 게 많네요.
1: 이분은 책에서 배웠던 분이에요.
2: 서재 뭐 이런 분 아니세요?
1: 서재필은 또 다른 분이시고.
2: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 갖다 붙였는데 안 되겠네요. 저는
1: 이런 기분이군요. 이게 퀴즈를 내는 분은
0: 신채호. 이런 거 아닐까요?
1: 네.
2: 비슷한 거 같은데.
1: 들어본 적 있으시죠?
2: 같아요.
1: 정답은 4부에서.
2: 이번에 정답 맞추면 뭐 있나요?
1: 뭘 드릴까요? 박수?
0: 아니 이제 신희주님 이제 안 오셨으니까 신희주님한테
2: 신희주님 커피를 그냥
0: 네, 맡기기로 할까요? 그냥 저희가
1: 좋다,
0: 그냥 드릴까요?
1: 네,
2: 좋은 거네.
0: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1: 저희끼리 결정하는 걸로 해요.
2: 네, 그래요. 그러면 자, 커피 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트리비아 모닝 준비한 문제는 요 네 가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릴스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댓글로 정답을 아신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언제 공개하죠?
0: 마지막 4부에서
1: 네, 4부에서 공개를 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마치면서 광복절에 어울리는 노래 송소희 내 나라 대한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0: 1 month only, West HQ is serving up the ultimate seafood celebration. The Western Sydney Oyster and Seafood Festival is here, featuring thousands of oysters, exceptional seafood, and a month of flavour. Don't miss $1.50 Sydney Rock Oysters at Steak and Oyster Co. by Sean Connolly, available Sunday to Thursday, plus mouth-watering seafood specials across the venue all August long. 1st to the 31st of August, only at West HQ. Book now at westhq.com.au. Station sponsor.
1: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 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2: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3: 자, 2부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4: 네.
3: 아마 이 풍미에서 대단하신 분이신데 뭐 하시는 분일까 궁금하실 텐데
4: 네.
3: 제가 양력을 좀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5: 네이버 주식이?
3: 그랬더니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소재하 교수님은 캐롤라인 대학교 부총장과 석좌 교수, 동국대 GFCA 최고위 과정 원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석좌 교수이자 명리 미래예측 전공 주임 교수, 현재 대한민국 각계 리더들의 모임인 글로벌 미래 포럼의 회장으로 K미래학 석하 명리, 과학사주 명리학, K과학풍수, K성명화, 자연건강 및 기, 글로벌 미래 포럼은 5명 전 과학부총리가 총재를 맡으셨고 소재학 교수님이 회장으로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혼자서 하시기엔 너무 많은 역량들을 하시는데 자 우리 소 교수님이 간단하게 본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6: 예, 일단은 가장 큰 정체성은 미래 예측을 하는 일입니다. 미래 예측 각자. 미래가 두 가지가 있죠. 전체 사회적인 큰 무대의 미래가 있고
4: 네.
6: 이제 개인의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하지만
5: 네.
6: 주로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호주가 춥죠. 겨울이니까.
4: 네. 그렇죠. 그렇죠.
6: 그렇죠. 네. 좀 있으면 더워지겠죠.
5: 그렇죠? 네.
6: 우리는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라고 하고
4: 네.
6: 하루도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추웠다가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 원인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따른 태양 에너지 변화. 좀 네. 어려운가요?
5: 아니요.
6: 충분히 가능한데 이 태양 에너지 변화인데 저는 그거를 이용해서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4: 네.
6: 우리는 봄에 씨앗 뿌렸다가 여름에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풍요롭게 거둬들이고
4: 네.
6: 이런 흐름이 원래 농경 문화에서 계속돼 왔잖아요.
4: 그런데
6: 그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은 어떨 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별로 노력하는 게 없는데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다가 이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 끝에 대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 삶에도 인생에도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노력에 관계없이
5: 네.
6: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4: 신기하다.
5: 그러니까요.
6: 이걸 가지고 사실은 보통 농경 문화에서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을에 거둬들이잖아요.
5: 그렇죠.
6: 근데 지금 농사 안 짓잖아.
4: 네.
6: 씨앗 뿌리도
5: 안 짓죠.
6: 네. 그러면은 그런 게 관계 없을까 했는데
5: 네.
6: 농사를 안 줘도 봄이 되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 노력하다 가을에 풍요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고
4: 네.
6: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우리 한국하고 호주하고 이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잖아요.
5: 그렇죠.
6: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겨울에 남들 쉴 때 열심히 활동을 하고 보험의 성과를 거두는 이렇게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7: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리 있는 거예요?
6: 그렇죠. 이걸 K미략 인생 사계절이라, 사계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1년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10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60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제가 이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말하면 뭐 할지 몰라도 정말 세계 최초로 네. 중요한 겁니다. 이거
7: 네. 네.
6: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신기나 무속인처럼 뭐 찍어 이런 게 아니고 학문적인 방법으로 학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부하면은 배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7: 그렇죠.
6: 규칙이 틀이 있고 논리 틀이 있는
8: 네.
6: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는 바로 자연 법칙 태양 에너지를 분석하는 걸 가지고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최소 95% 90% 이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을 개발했습니다.
8: 오.
6: 엄청나죠. 이거 박수도 했잖아요.
7: 벌써 흥미로운데요. 네, 진짜.
6: 너무
7: 흥미로워요.
6: 이거를 K미래학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8: 네.
6: 한국에서 개발했으니까.
8: 아, 그리고 K를 붙여서.
6: 예, 네, 네. 물론 K가 코리아라는 의미가 있지만
8: 네.
6: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제 아호가 건곤과 석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소재학이고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건곤 석화 소재학 오브 코리아.
8: 오~
6: K는 K인데
8: 굉장하다.
7: 네. 그렇죠. 깊은 뜻이 네. 있었네요. 또.
6: 그래서 영어로는 K Future Science. 이걸 또 해서 KS Future Science. KS 마크가 아니라 건곤 석화가 호니까 그렇죠. 역시 달디피드. 그래서 이 K미리학이 네. 자부심 가져도 돼요. 한국에서 개발했는데 그럼 네. 이제까지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7: 네. 그럼요.
6: 이제까지 개인이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신기나 이런 게 아니고
7: 네.
6: 규칙적인 방법으로 60%나 50% 이상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 있었을까? 동서고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7: 답은 OX인가요?
6: 뭐 OX라고 해서 뭐, 되고요. 뭐 있었을까 뭐, 없었을 거니까
8: 질문의 취지를 따지면 X.
6: X. 취지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아는 엘빈 토플러, 노프라담스, 노트라담스 이런 분들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측이 아니고 예언인데 그렇죠.
7: 네. 들어본 것 같아요.
6: 예, 그 예언들은 그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야. 자기가 타고난 능력.
7: 그런가요?
6: 이걸 서양에서는 미래 예측의 방법 중에서 지니어시 프로포스라는 게 지니어스.
7: 네.
6: 그러니까 천재적 예측이라 해요.
8: 네.
6: 그러니까 천재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예측한다. 그래서 노트라담스라 이런 분들. 그래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노트라담스 이런 분들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측이 아니고 예언이.

0: 는 모르는
1: 거죠. 그걸
2: 맞아 봐야 하는 거야.
1: 네. 맞아 맞아.
2: 예,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 이제까지 얼마나 맞았기 때문에 맞을 것이다. 안 맞으면 말고.
1: 말고.
2: 어쩔 수 없는 거 왜? 계시 받은 거니까.
1: 그렇죠. 우리 뭐 지구가 그렇죠. 멸망한다 뭐 이런 것도 예. 있잖아요.
2: 불가보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일본의 만화가 유명 만화가 얘기 들어봤어요?
1: 네, 그 지진.
2: 예, 그래서 지진 난다고 막 2025년 엄청 난리가 네. 오랜가요? 난리가 네. 나가지고 일본이 심지어는 관광객까지 다 취소되고 그쵸. 아니겠었죠.
1: 네, 비행기도 취소되고.
2: 왜 그랬냐? 그분이 만화를 썼는데 그 만화가 몇십 년 전에 아. 지진부터 여러 가지를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맞춘 거예요.
1: 맞아요. 어머,
3: 그렇군요.
1: 되게 유명한 만화가 네,
2: 여러 있었어요. 가지 맞췄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것이다라는 개념이 당연히 된 거야. 근데 안 맞은 거예요.
1: 안 맞았어요.
2: 그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건 규칙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직관인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발한 미래의 직학은 규칙학이라 규칙학은 규칙을 정확히 세우고 규칙을 정확히 적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은 지금 춥잖아요.
1: 네.
2: 이 추움이 끝나면은 여름이 와요, 봄이 와요.
0: 봄부터 오죠.
2: 봄이 오죠. 겨울처럼 네. 열받는다고 이제 가을 안 가잖아요. 그렇듯이 규칙은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개발한 건 규칙학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부하면은 그대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그 틀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측학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0: 그러면은 예. 누구나 할 수 있다면은 저희도 예. 배우면은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한국의 동국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대교육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또 석박사 과정에 강의를 하고 있지만
0: 네.
2: 동국대학교에서도 일반 과정을 한 10년 넘게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이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존의 사주명리학 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주나 풍수지리 같은 건 조금씩 다 보잖아요. 또 보기도 하는데
1: 그쵸?
2: 어떨 땐 신기하게 맞고 네. 어떨 땐 안 맞아요.
1: 네.
2: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규칙적인 틀도 있지만은 규칙이 아닌 틀도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역학이나 사주명리학을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0: 네.
2: 왜 그러냐? 거기에 과학적 요소가 들어 있거든. 근데 비과학도 같이 섞여 있어요.
1: 그렇지.
2: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학과 비과학이 섞여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과학이라고 할 때, 인문과학이라고 할 때, 그게 진짜 과학이라서 과학이기보다는 과학적이지 않은데 과학적 요소가 섞여 있으니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란 머리 외국인이 한국인 보고 한국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라게요? 한국말 잘한다 가지 못한다 가나잖아.
0: 그렇죠.
2: 그분이 잘해서 잘하는 거야. 아니면 외국인인데도 하니까 잘하는 거야.
1: 외국인인데도 잘하니까.
2: 그렇지.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붙일 때 꼭 과학이 과학이 아니라 논리적이지 않아도 원래가 논리적이지 않은 분야인데 과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과학이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역학 사주명리학 쪽에도
1: 네.
2: 과학적인 요소는 있어요.
0: 네네.
2: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0: 네네.
2: 그런데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시아피디님? 사과.
3: 네.
2: 혹시 사과가 90% 썩으면 무슨 사과라고 불러요?
3: 썩은 사과.
2: 썩은 사과. 50% 썩으면
3: 반반 그래? 썩은 사과.
2: 그래서 썩은 사과죠.
1: 네.
2: 그럼 1% 썩었어도 우리는 썩은 사과.
1: 사과죠.
2: 그럼 0.01% 썩으면 그래도 썩은 사과. 즉 안 썩은 사과는 썩은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만 안 썩은 부분이죠.
1: 그렇죠.
2: 그럼 우리가 이 사주나 풍수 이런 곳에 과학적 요소가 있는데 비과학적 요소도 있죠.
3: 네.
2: 미신적 요소도 있죠.
3: 그렇죠.
2: 그러니까 썩은 부분과 안 썩은 부분이 섞이면은 썩은 사과이듯이
0: 네.
2: 과학적인 요소 속에 비과학적인 게 들어가면은 그건 비과학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2: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기존에 가보면 어떨 땐 잘 맞는데 어떨 땐 안 맞는 거예요. 어떨 때 가면은 작년까지 돈 나갔죠. 딱 맞죠. 그런데 작년까지 돈 안 나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신기한 걸 맞추게 돼요. 몇 가지씩은 맞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사가 아니라 그걸 연구하다 보면 몇 가지씩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맞으니까 모든 걸 맞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0: 네.
2: 또 몇 번 가보면은 안 맞아요.
0: 그럼요.
2: 그래서 공부했던 사람 이거 말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 보통은 그렇게 다 가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미신이다
2: 네,
0: 이렇게.
2: 네.
1: 네.
2: 네.
1: 네. 그러면 교수님, 네. 그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2: 네.
1: 아이템이 좋냐, 좋은 장소가 좋냐,
2: 네.
1: 좋은 시간이 좋냐,
2: 네.
1: 뭐 이런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런 요소들을 다 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봤을 땐 그러면 아이템이 좋은가요, 시간이 좋은가요, 공간이 좋을까요?
2: 아주 우리 이게 대단하게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대 수 PD님
1: 네.

0: 아, 스피디님 네. 역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네. 보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그 흔한 말로 과학적이지만 논리적이지만 진짜 비법 하나 알려줘도 괜찮을까요? 우리 한인분들에게?
1: 네. 좋습니다.
2: 너무 감사하죠.
0: 성공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1: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운도 있어야 되지만 네, 노력이 중요하고.
1: 그렇죠.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운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준비.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해요.
3: 물론 역시 준비된 일이야.
0: 뭐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짝짝이긴 하지만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노력할 때 우리는 준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잖아. 네. 열심히 노력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분 없죠. 다 후회하죠. 네.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그럼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데 쭉쟁이 가지고 열심히 뿌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 가지고 대충 뿌려. 노력 안 해. 누가 많이 거둬들일까요?
2: 좋은 열매를
1: 대충. 그렇죠.
0: 그럼 노력이 중요할까요? 좋은 열매가 중요할까요?
1: 좋은 열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겁니다.
0: 이건 말로 바꾸면은 아이템인 거예요. 좋은 아이템 가지고 열심히 하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좋은 아이템 가지고 대충 하는 사람이 나쁜 아이템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게 현실인 거예요.
1: 좀 불공평하다고 느껴져요.
0: 네, 불공평하죠. 사실 그런데 어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노력보다는 씨앗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또 봅시다. 어떤 사람 씨앗을 뿌리는데 열심히 뿌려, 썩은 땅에 열심히 뿌려.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해. 대충 뿌려. 기름진 땅에 누가 더 많이 거둬들일까?
1: 기름진
0: 땅. 그럼 노력보다는 땅이 더 중요한
1: 땅이
0: 거예요.
1: 중요하지.
0: 이걸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1: 네.
0: 자, 그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진짜 뿌려. 겨울에. 어떤 사람은 대충 뿌려. 봄에. 말할 것도 없이 봄에 뿌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이템에 밀리고 씨앗에 밀리고 공간에 밀리고 땅에 밀리고 아, 때에 밀리는 거예요.
1: 네. 안타깝죠.
0: 예.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 봅시다. 이왕 날 나온 김에 그럼 씨앗이 중요할까? 공간이 중요할까? 그러면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썩은 땅에 뿌려. 아, 답 나올까? 그럼 별로 안 좋은 씨앗인데 기름진 땅에 뿌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더 많이 풍요롭습니까? 당연히 땅이 더 중요하죠.
2: 그렇죠.
0: 좋은 씨앗이 조금 약해도 기름진 땅일 때 더 많이 거둬들이죠. 그러니까 씨앗이나 아이템보다는 사실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사 몫이라는 겁니다.
2: 네.
0: 이해하시겠죠?
1: 네.
0: 무지하게 좋은 음식 찾으러 가잖아요. 네. 그렇죠? 좋아하죠? 맛있는 음식.
1: 네, 그렇죠.
0: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 2시간 가야 돼. 그럼 못 가잖아요. 이제 공간적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맛없더라도 가까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2: 네.
0: 꼭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2: 네. 네.
0: 그러면은 이번에는 씨앗을 어떤 사람이 아까 좀 씨앗이 아니라 공간 그러면 저 이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겨울에 뿌려 겨울에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
1: 네.
0: 그러면 아주 별로 보통 땅인데 봄에 뿌려. 어느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겨울에 뿌리면은
1: 안 날 것 같은데?
0: 의미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잘 보면은 여기서 시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그 다음에 노력인 거예요.
1: 이런 부분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사실 과학이죠.
1: 네.
0: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시간이 정말 조금 중요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혹시 고구마 좋아하세요?
1: 아니요.
0: 안 좋아해요.
2: 구황작물인데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0: 아, 좋아하죠. 네, 네. 자, 누군가가 빨간 고구마를 심어서 대박이 났어. 대박 네. 났으니까 여기에 라이브 90.5 라디오 좋은 아침이다 해서 인터뷰도 하는 거야.
1: 네.
0: 어떻게 해서 그런 고구마를 건졌으며 언제 몇 월 달에 씨앗을 뿌렸으며 어떤 방법으로 뿌리고 어떻게 몇 월 달에 추수를 조금 일찍 했습니까 늦게 했습니까 인터뷰를 했겠죠.
2: 네.
0: 빨간 고구마로 대박 났죠.
2: 네.
0: 그래서 질문 이분이 노란 고구마 뿌렸으면 씹었으면 대박 났을까 안 났을까?
1: 그건 모르는 거죠.
0: 그건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 확실합니다. 대단한 시아피디 대단한. 박수 한번 치야 돼. 그건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런데는 이분이 땅을 바꿨으면 다른 땅이었으면 그것도 몰라. 땅이 더 좋으면 더 많고 나쁘면 적은 거야. 그렇죠.
1: 네.
0: 조금 일찍 걷어들였으면 그것도 몰라.
1: 네.
0: 그런데 추수를 언제 했다 이제 가을이죠.
1: 네.
0: 가을이 아니면 추수한다 못한다?
1: 못한다.
0: 가을이 아니면 걷어들일 게 있다 없다?
1: 없다.
0: 자, 중요한 것
2: 네.
0: 우리가 땅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하고 씨앗이 다 중요한데 그거는 추수를 얼마나 더하냐 덜하냐를 결정짓는 거지 추수 자체는 가을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든 거에 그냥 맞아.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력이 중요한 걸 알고 이제 아이템이 중요한 것까지 알아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장사하는 분들 몫이 중요한 것까지 알아요. 그 장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 장사해도 장사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1: 문제를
0: 찾아옵니다.
4: 간혹 있죠.
0: 그렇죠. 네, 네. 간혹 있습니다. 이게 네. 인터넷을 통해서 악착같이 찾아갑니다.
1: 그럼요.
0: 예. 네. 이게 뭐냐. 그리고 바로 공간부도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어떤 분은 그렇게 목 좋은데도 불구하고 팔이 날리거나 장사는 되는데 다 미치게 돼 있습니다.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
1: 맞는 소리네요.
0: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만 더 도장을 확 찍어버릴게요.
5: 또 있어요?
0: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에 거둬들입니다. 근데 봄에 열심히 뿌린 사람과 대충 뿌린 사람 누가 더 많이 거둬들일까? 당연히 열심히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둬들이죠. 네. 근데 여기서 더 많이 걷어들이냐 덜 걷어들이냐는 우리 노력이 결정지죠. 그런데 네. 그 사람이 풍요 자체는 뭐가 결정한다? 뭐가 결정한다? 가을 계절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즉 성공과 실패가 사람들은 노력과 아이템을 막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가장 베이스가 때라는 거예요. 때라는 베이스 속에 노력과 아이템이 조화가 될 때 네. 성공을 이룬다는 겁니다.
4: 와 교수님 말씀 네. 네, 들으니까
0: 충분히 이해가죠.
4: 빨려 들어가네요 지금. 예. 처음에 학문을 개발하셔가지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때를 발견하는 법을 아마 개발하신 것 같아요. 그쵸.
0: 맞습니다. 네.
4: 이 얘기는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린의 운명이죠. My Destiny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우리 소 교수님이랑 같이 사업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치고 걷어들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1: 때를 잘못 만났어요.
2: 때가
0: 그러니까 이 때가 미는 때?
3: 아니 무력탕의 때는 아닙니다 이게.
1: 네. 어디 누가 그랬지? 김예 씨가 광고했나? 때를 기다렸다는 광고가 있었는데 때가 제일 중요해요.
0: 네.
3: 타이밍.
0: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번에는 사실 사람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언제 돈을 벌 때가 중요한가 그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참 많잖아요.
3: 그렇죠.
0: 이 사람이 내 인연이 맞는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이 사람이랑 계속 사는 게 맞는가?
2: 지금 순위 본인은 고민이
1: 계속 하셔야 됩니다.
3: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인연의 관계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나에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3: 당연히 있습니다.
1: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3: 우리가 누가 봐도 어느 첫 만남 딱 봤을 때 느낌 일단 끌리는 사람 있고 일단 안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가기 부담스러운 사람 있고 가까이 왔어도 이 퍼스널 에어리어라 가지고 개인 영역에서도 괜찮은 사람 있고
1: 네.
3: 그래서 이유 없이 아무것도 주는 게 받는 게 없는데도 싫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고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규칙적인 방법으로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만은 있습니다.
0: 그러면
3: 예.
0: 이건 조금 더 넘어가는 건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2: 너무 궁금해요.
0: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돼요?
3: 우선 결혼은 첫째 끌리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0: 그런데 자 당연한 거네요.
3: 조금 아까 질문 나왔다고 같은 개념인데요. 누군가하고 맞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천천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콩깍지의 유효기간.
2: 저 사실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3: 봤습니까?
1: 미리 공부를.
3: 네. 제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바로 콩깍지의 유효기간이 누구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전선이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을 봐줄 때 기존의 이제 사주명리학 파트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그런 방법 갖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학문화시켜서 만든 K미략 석화명리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이런 원리에 굳이 따진다면은 모든 게 자연 법칙은 태양에너지예요.
0: 네.
3: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춥잖아요. 호주에서.
2: 네.
3: 근데 7월 중반은 더 추웠죠.
1: 네. 네.
3: 만약에 7월 15일 날 새벽 3시에 태어났다면 추운 기운이 많을까 더운 기운이 많을까 몸에
2: 추운 기운?
3: 추운 기운이 무지하게 많겠죠.
1: 네. 그러니까
3: 추워요.
2: 네.
3: 말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선을 보러 갔거나 소개받으러 갔는데 7월 5일 날 새벽 3시에 태어나서 추운 기운이 많은데 딱 나온 사람이 7월 10일 날 새벽 2시에 태어나서 추운 기운이 많아서 그럼 손붙잡고 싶을까 떨어지고 싶을까
2: 떨어지고 싶을까
3: 그렇죠. 꼭 이렇지만 이런 원리 같은 게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서로 에너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맞는 사람끼리는 같이 있으면 일이 잘 돼요.
2: 궁금한 게 있는데
3: 예, 예, 예.
2: 지금 저희가 호주에 있잖아요.
3: 예.
2: 그러면 계절이 한국과 반대잖아요.
3: 예.
2: 그러면 그게 그 장소도 장소에 따라서 그 기운도 달라지나요?
3: 우선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운에서.
1: 네.
3: 그리고 그 장소 말고 시간의 문제. 시간과 공간이 많은 사건이 이루어지죠.
2: 네.
3: 제가 K미략 석화명리는 시간을 공부하는 거고 K미략 건곤풍수는 이제 공간인데
2: 네.
3: 공간에는 공간의 에너지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2: 그러니까
3: 공간의 에너지 측면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공간을 공간이 시간을 조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덥고 춥고는 시간의 영역이 원래가
2: 네.
3: 여름과 겨울의 영역.
2: 그쵸?
3: 그런데 제가 호주에 온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 학문을 개발했듯이 이 학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다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이걸 살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이 학문을 그러기 위해서 쉽게 전파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데 호주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의 바로 밑에 지방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가.
2: 네.
3: 어떻게 보면 음양이라고 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봄, 여름이 반대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혹시 어떤 사람은 여름에 풍요롭고 여름에 열심히 일이 잘 풀리고 가을에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2: 네.
3: 겨울에 잘 풀리고 봄에 풍요로운 사람이 있다겠죠.
2: 네.
3: 저는 그거를 여름형, 가을 풍요형, 겨울형 그다음에 봄 풍요로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추울 때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더울 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럼 제 제가 한국이 더운데 여기 호주로 지금 왔다. 그럼 저는 겨울형일까요? 여름일까요?
2: 겨울에 잘 겨울형이시구나.
3: 저는 호주에 절대로 호주의 여름에는 안 옵니다. 네. 겨울에만 옵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공간을 바꿈으로써 시간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 시간 공간 자체도 이 공간은 비교적 에너지가 좋아요. 제가 이따 필요하면 점검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있지만 아까처럼 그 호주란 곳하고 한국이란 곳이 그럼 한국에서 힘든 분들을 호주에서 이걸 좀 구제하고 좀 낫게 하는 방법 그리고 호주에서 힘든 분들을 좀 낫게 하는 방법을 좀 더 개발하고 제가 지난번에 호주에 와서 그게 정리가 1차 됐는데 올해 또 개발하고 2년 되는 분들에게 그걸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삶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 아까처럼 여름에 잘 풀리는 사람인데 여기 호주에서 겨울 맞으면 덜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 가면 여름이잖아 일단은.
0: 그렇죠.
3: 그래서 호주와 한국에서 서로 자기가 하는 환경의 바운다리가 있어서 애매한 건 있을지언정 똑같은 사고 똑같은 걸 한다라면 더욱더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0: 그렇죠.
1: 그러면은 제가 이 대목에서 그게 이미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잘 풀리는 뭐 계절이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3: 예, 제가 따지는 것은 혹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저기 한 예를 짚어 한번 볼게요. 혹시 기존 사주명약 사주팔자라고 들어봤죠?
2: 네. 들어봤습니다.
3: 사주팔자의 사람들은 운명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주팔자 볼 때 출생년 월, 일, 시, 아버지 몸무게, 엄마 직업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2: 필요하다는 줄 알고.
3: 근데 거기서 시간이라는 건 두 시간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렇죠.
3: 두 시간 4시, 5시라는데 우리가 정오를 알립니다. 뜨뜨뜨 할 때가 12시 반이라는 거거든 한국 기준으로. 여기 호주에서는 12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거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러니까 정오를 기준 앞뒤로 1시간 2시간이 5시인 거예요.
1: 네네.
3: 그럼 누군가 5시에 태어났다면 그 2시간 간격에 태어난 사람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1: 그렇죠.
3: 시아 피드님 우리 피드님 여기서 열심히 잘하고 지금 엄청 잘나간 호주에 잘나간 한인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잘나간 모습 속에는 본인의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지 당연히 노력이
2: 미쳤죠.
3: 아버지 엄마 영향 있다 없다 있죠 호주 영향 있죠
2: 있죠
3: 대한민국에서 영향 있죠
2: 있죠
3: 근데 사주팔자에는 그런 게 다 안 들어가고 그냥 시간만 보장된 거예요
2: 맞아요
3: 엄마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관이든 아버지가 농부든 관계없이 시간만 똑같으면 사주팔자는 똑같은 거예요.
1: 그렇죠. 그게 궁금했어요.
3: 그런데 삶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2: 되죠.
3: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2: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공평, unfair하다고
1: 맞아요.
3: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기존 사주한 사람은 외워서 아 내가 공부를 부족해서 모르는 거야. 공부하면 더 이렇게 공부하다가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2: 안 나온다.
3: 그래서 30년 후 40년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K미리학 석화명리는 그냥 그게 아니라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태양 에너지를 따지는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1: 네.
3: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요.
2: 네.
3: 그 에너지로 세팅된 거예요. 그 세팅된 게 그 또 다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면서 그 세팅이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속에서 인생의 사계절이 있고 그 사계절을 통해서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가 못 나갈 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게 K미리학의 가장 큰 흐름.
1: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3: 예.
1: 모든 사람은 다 다른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두 시간 간격으로 태양의 기운이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3: 그 두 시간 간격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은 사주팔자를 같은 에너지고 그걸 벗어나면 다 다른 거예요. 하루에도 12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하루에도 12개의 각자 다른 태양 에너지로서 구분되는 어떤 흐름체가 있는 거예요.
1: 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른 에너지 단지 같은 에너지로 태어났다면은 그분이 아버지에 따라 노력에 따라 삶이 다르지만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는 흐름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상당히 고통을 받을 때 이건희 회장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전부 다 이건희 회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2: 그렇죠.
3: 그렇지만 그때 고통을 받을 때는 그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도 전부 다 고통을 받고 그분이 잘 나갈 때는 그 사주를 가진 사람도 다 잘 나가는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즉 뭐가 같은 거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패턴 흐름이 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죠?
1: 네.
3: 패턴 흐름이 같고 또 어떤 사람이 뜨거운 기운이 많으냐 찬 기운이 많으냐 예를 들어서 봄에 아침에 태어난 사람 있고 겨울에 밤에 태어난 사람 있다면 누가 더 부지런할 가능성이 클까요? 개연성이. 봄에 아침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래도 겨울 밤에 태어난 사람은 배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만 깊겠죠. 배는 게 없으니까.
1: 자겠죠?
3: 머리는 죽겠지, 머리는.
2: 뭐 예를 들어. 그러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원래 이런 기운을 탔고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바꾸고 싶어도 이게 내 그러니까 내추럴이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꾼다는 말씀이죠.
3: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인의 본성이나 본인의 뭐 저기 부모나 태어나서 정해졌잖아요. 그 부모 바꿀 수 있어요? 법적인 말 진짜로 같은 게예요. 같은 겁니다. 바꾸지는 못하는데 이 태양의 에너지가 변할 때 크게 변할 때 습성이 바뀌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꾸는 이건 무작위 비법을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이게 30년 연구 끝에 개발한 살짝 조금 막 운명을 업그레이드 시킨 방법이 좀 있긴 한데 그걸 얘기를
2: 해주세요.
3: 여기를 해야 되죠.
1: 멀리 오셨는데.
3: 맞아. 우리 좋은 아침이단 당연히 호주의 또 한인들을 위해서.
0: 아,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 다들 막 익사이팅 하실 것 같아요.
3: 그러면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 잘 들으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양 에너지가 세팅된 거죠.
1: 네.
3: 그러면은 그 태양 에너지의 세팅 구조를 원래 세팅은 뭐냐? 그 태어난 그 장소에서 공전과 자전을 계속 한다는 전제로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을 좀 바꿔주면은
0: 장소를 바꿔버리면
3: 예 예를 들면은 옛날 시골에서 힘들 때 집을 떠나잖아요. 왜 떠나냐?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즉 환경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호주를 오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은 정말 답이 안 나와. 호주에서 보통 뭐라 하냐면 호주 뭐라 하냐면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징그럽게 많이 진짜 고생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행운아라고. 왜냐면은 한국에 있으면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고생 힘들게 고생한다는 것은 방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3: 한국에 있으면은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엉뚱해지고 이로 방황한다는 얘긴 거예요. 호주로 와서 방향성을 잡고 고생을 한 거죠.
2: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 이제 고생을 할 때마다 나는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다.
0: 나는 어딘가를 가고 있는
3: 여행을 가라. 여행을 가면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답이 안 나올 때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0: 정말 좋은 팁이네요.
3: 그 환경도 어떻게 바꾸냐가 있어요. 네.
0: 근데 교수님 우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은 이 타고 나신 건가요? 그런 대부가 되시는 게?
3: 자,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정주영 회장님이 얼마짜리 부자고 이렇게 태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의 흐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해져 있지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정해졌다면 정주영 회장하고 똑같은 사주팔자 태어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들이 전부 다 현대 회장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태어난 그 시기 시점에 태어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사주를 찬다면 전부 다 돈은 좀 많을 거예요. 자기 역량에 비해서. 근데 그중에서 공간의 에너지와 환경의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적으로 맞는 분들이 아다리가 잘 맞듯이 그분들이 거기서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2: 그런 것도 운인가요? 이렇게 딱 맞는 것도?
0: 타이밍이겠지?
3: 그 타이밍의 운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노력의 영향도 있고 운의 영향도 있고 큰 흐름들은 틀림없이 운의 흐름인 거예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겨울엔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컨설팅 해주는 것 중에서 매출을 3%, 30%, 30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거 뭐냐면은 잘 봅시다. 우리가 가을이면 누군가 가을이 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쌀 100가마 거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봄에 좀 좋은 날짜를 심어서 이때 뿌리기 알려주고 종자를 좋은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뿌리는지 알려주고 언제 씨앗을 거둘지 이걸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면은 100가마가 500가마 1000가마 안 된다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2: 보장이
3: 그러니까 매출이 어떨 때는 작지만 어떨 때 몇백 프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겨울에 있는 사람에게 쌀 노력한다 쌀 10가마 구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겨울은 못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 있는 사람에게는 깨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그럼 여름 가능하듯이 우리는 그 가을 봄 가을에 있는 사람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은 정해져 있는데 환경과 노력과 또 다른 나다리에 이런 또 다른 것들을 잘 활용하거나 우연히 마저 들어가서 크게 그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노력인 것도 있고 천운인 경우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이 크게 이루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야. 하게 되는 겁니다.
1: 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는데 이 대목에서 저도 궁금하지만은 저희 청취자분들 모두 궁금하신 게 그럼 나는 봄이야 여름이야 가을이야 겨울이야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3: 예, 첫째는 그냥 담당할까요 바로?
1: 네네네.
3: 첫째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겠지만 제가 조금 저 많이 비싸긴 한데 사실은 네. 제가 호주나 한인들 제가 이번에 호주를 두 번째 오면서 작년에는 제가 여기 시장 가셨던 우리 한인분하고 여기 뭐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옥상도 시장님께서 저 부부가 저희 사무실 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은 한인들에게 호주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해서 그분이 저를 전액 그 경비를 대신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에 지난해 와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끝나고 가시려고 하려고 할 때 퀸즐랜드 대학교 정재훈 교수님께서 저를 또 초청해서 제가 이제 그쪽에 특강도 하면서 그 브리즈번에 또한 3주는 좀 한 달 가까이 있어가지고 두 달 동안 돌면서 움직였는데 올해부터 제가 호주 와서 올해 무료 특강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특강하고 특강기 주는 것도 돌려줬습니다.
1: 박수.
3: 무료 특강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특강을 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 사계절 하고 또 체질요법 같은 건강요법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정도를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무지하게 비싼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이 학문은 저를 저만을 위해 쓰라고 저한테 온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작년에 초대하신 분들의 뜻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와서 제 특강을 들은 분들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무료로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고 두 번째 네. 쉽게 찾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찾은 학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몇 가지는 찾을 수 있어요. 왜? 대자연의 법칙이니까.
2: 네.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네.
3: 하나는 10년 주기 있죠. 네. 10년 주기. 2년은 봄, 3년은 여름, 2년은 가을, 3년은 겨울. 봄이 몇 년?
0: 2년.
3: 2년. 여름은? 3년. 3년. 가을은? 2년. 2년. 겨울은? 3년. 3년. 대자연도 여름과 겨울이 길이니까 네네. 3년씩이고. 그럼 그 얘기는 누구나 10년 중에 2년은 봄. 봄은 잘 나갈까 힘들까?
0: 새싹처럼 힘들겠죠.
3: 새싹처럼 새싹이 새로 도달하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호주 처음에 와서 막 영주권 받으려 노력하는 게 봄인 거예요. 예를 들면 힘들죠. 죽냐 사느냐가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냐 못 나오냐요. 잘 나오면 희망이 생기는 거고 노력은 많은데 성과는 적고 대신 비전은 있고 여름은 능력발휘가 되는 거고 가을은 모두 힘주면서 잘 나가는 거고 겨울은 명예가 최고인데 어느 순간에 아 옛날이요.
1: 네.
3: 명예가 추구인데 이때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사업을 추구하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망한 이유는 인생 사계절 석화리듬의 겨울을 만나서 망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인생 사계절의 겨울인지를 모르고 겨울을 만나서 망한 겁니다. 왜? 겨울인지 알았으면은 겨울처럼 생각하고 대비했을 텐데
2: 네.
3: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봄처럼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1: 와.
3: 그럼 중요한 것 10년 주기라 있잖아요.
2: 네.
3: 그럼 10년에 반복이 되죠.
2: 네.
3: 그럼 2026년, 27년 시아피드님이 2027년, 28년 잘 나갈지 아는 방법은 저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2: 어떻게요?
1: 10년 전.
3: 10년 전 2017년, 18년 잘 나갔나? 그리고 20년 전 2007년, 8년 잘 나갔나? 30년, 97년, 8년, 3년을 잘 나... 아 30년 전 있나요 혹시?
1: 없어요.
3: 그럼 절차합니다.
2: 뱃속에 있었을까요?
3: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전 오신 네. 분들은.
0: 네, 네, 네.
3: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세 번 정도를 봤는데 그 세 번이 10년 전이 잘 기억이 안 나. 20년 전이 잘 기억이 안 나. 30년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다음에 10년 내년 내년에도 저 하늘에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나니까.
1: 별 볼 일이 없었네요.
3: 네, 그런데 10년 전에 잘 나갔어. 직장에서 진급 받았어. 20년 전에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 뭐 30년 전에 없으니까 절대치고. 그러면은 장학금 받고 직장 잘 나갔으면은 내년 후년도 잘 나가는 거예요.
1: 축하드립니다.
2: 근데 그게 그러면 무조건 한 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봐요.
3: 아닙니다. 누구나 봄의 기점이 따로 그게 비법인 거잖아. 누구나 법의 빗점이 다른데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도 좀 시아피드님은 그렇지만 조금 연식이 되신 네 번 정도 되신 달디 피디님이죠. 뭐 달디 피디님 같은 경우는 금방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지금이 26년이니까 16년이 내가 16년 17년에 아, 돈 좀 벌었어. 그 다음에 2006년 7년 직장 진급했어. 그리고 96년 7년도에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았어. 그러면 2026, 27년 무조건 잘 나가니까 대팅 고 사업 벌려도 되는 거예요.
2: 오늘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잘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시고 본인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따져보시고요. 몇 번 되돌아갈 수 있는지 보시고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음 코너도 계속 교수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럴까요?
1: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www.alive905.com.au.